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곰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곰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자, 잠시 폭염 경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지역, 경북 영천, 부산,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부안, 위도면을 제외한 부안, 그리고 옥도면을 제외한 군산 지역, 이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고 또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김현종의 시간.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기분까지 싱숭생숭하진 않으셨나요? 분명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잦아서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게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쁘기만 했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뀌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7월 11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7월 11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폭염과 소나기, 그 사이에 간간이 부는 바람이 의외의 기쁨을 주는 그런 한지였습니다. 이제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더운 날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연문의 교당에 계신 황현진 교무님 만나볼게요. 존박 꿈처럼, 이어서 후디의 노래입니다. 한강.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연무대 교당에 계신 황현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연무대 교당 황현진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벌써 7월 중순에 접어들였네요. 올 여름도 더위가 극심하다는 예보가 많은데 청취자분들의 모두 건강하시기를 염원합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무대 교당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첫 번째 소식은 군종 토크 콘서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군훈련소 1주차 훈련병 1,800명을 대상으로 군종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지와 현장 즉석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군종 장교들이 각 종교의 교리에 바탕해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자리에서 훈련병들은 보통 어떤 걸 많이 궁금해했을까요?
1: 네, 질문의 주제는 각 종교와 성직자들에 대한 궁금증과 군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0: 네, 훈련소에 입소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면 정말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클 텐데 훈련병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두 번째는 군종 서평대회 수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군 장병 교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7회 군종 서평대회에서 연무대 교당 송우진 군종병이 대상을, 김민준 5대교 군종병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0: 와, 연무대 교당에서 대상과 장려상이 모두 나오다니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1: 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구십도송과 나의 마음 공부였고 교당에서 함께 모구십도송을 공부한 후에 이를 각자의 삶과 연결하여서 진솔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는 군종 장교단과 군종교구 공부모임장 교무님께서 공정하게 진행하셨는데 총 5명의 수상자 중에 3명이 연무대 교당 군종병이어서 지도교무로

0: 네. 아,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공사를 마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남은 부분들도 잘 끝나서 교당이 더 좋게 바뀔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문의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황현진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은 정산종서법어 공도편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고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닿고 맥맥이 바로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이 세상에 보약 같은 존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의미로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문의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연문의 교당에 계신 황현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 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중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정인, 장마, 이어서 이적의 노래입니다. 레인.

김현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뉴진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Attention.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도화 교도님의 글 나는 땡땡 같은 사람을 함께 나눠볼게요.

어릴 적 포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포도는 한자로 포도포자에 포도도자를 쓴다. 그 자체로도 설명되는 글자를 가진 것이다. 나의 장래희망을 들은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내 꿈은 분명했다. 나 자체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 그랬던 나의 지금 꿈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겨자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 중 가장 작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앗은 자라면 모든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 그뿐인가? 야생 겨자의 꽃눈을 비대화하면 아삭한 양배추가 되고 끝쪽 잎눈을 비대화하면 배추, 꽃과 줄기는 비대화하면 혈관에 좋은 브로콜리가 된다. 이 외에도 개량 방법에 따라 콜라비, 케일, 갓 등 작은 씨앗에 무수히 많은 식물로의 가능성이 담겼다. 이처럼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끔은 식물이나 동물 혹은 사물에 빗대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함께 근무하는 교무님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를 소태 비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 생명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트는 후천개벽의 성자의 상징이라고 한다. 법통을 잇는 제자, 정산종사의 법호를 소정자로 내려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인 제자에게 법명과 법호를 내려주며 이전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며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법명과 법호에는 각각 뜻하는 바가 있고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공부길의 표준도 담겨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뜻을 잘 쫓아가고 있는가다. 겨자씨가 무수한 가능성을 맺어내는 것처럼 혹은 소치 만생령을 배불려내는 것처럼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표준삼아 살아가야 한다. 작은 씨앗이 만들어내는 것에서 희망을 맺고 솟에서는 은혜를 지어가야겠다.

몸불교 신문에 실린 김도화 교도님의 글 나는 땡땡 같은 사람을 함께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지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흘러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표준으로 삼을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장들레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가능성.

0: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는 교단의 큰 어른이시며 군종 승인 유공인이셨던 고 건산 최준명 원종사의 열반 1주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종교무들은 은혜에 보은하며 장병들을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교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5사단 총경교당은 초급 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행복 플러스를 지휘관들을 위한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35사단 대대장, 주임원사 등 지휘관들은 총경교당에서 힐링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예의를 주관했던 35사단 103여단 부대의 관할을 지역사회 교화와 청소년 교화의 연결을 위해 연원교당인 남원교당으로 이전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부활의 추억이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1: 중성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적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단품 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지 주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여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골프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7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7: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7: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오는 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방송 힘곡 드러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왔다.
1: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쉽니다.
2: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송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당신이 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어요. 그러나 영암선 길손이라고만 적은 주소 없는 이 편지를 어느 곳으로 회답을 보내릴까? 구름에게 전하리까? 바람편에 전하리까? 외로운 타양에서 얼마나 고생이 되시겠어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오늘도 멀리서 기적이 옵니다. 당신이 하루빨리 돌아오시도록 선왕님께 빌겠어요. 칠성님께 빌겠어요.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도스러워 손수건 흔들면서 안녕히 잘 가세요 그대.

기적 소주 이별의 밤열차 님을 따라가고 싶은 내 마음이 더욱 서러워.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느니라.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0: 듣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내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르쳐드릴까요? 17살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언제나 정다운 버드나무 아래로 호랑이 같은 오빠가 알면 야단이 나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동네방네 소문나면 큰탈이 나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언제나 정다운 버드나무 아래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속삭임만 내 귀에 스칠 때 사랑 주고픈 이 밤 아름다운 나의 마음을 그대 드리고 받지 사랑스런 그대 가슴에 사랑스런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군종의 시간.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기분까지 싱숭생숭하진 않으셨나요? 분명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잦아서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게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쁘기만 했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뀌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7월 11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7월 11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폭염과 소나기 그 사이에 간간이 부는 바람이 의외의 기쁨을 주는 그런 한주였습니다. 이제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더운 날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연문의 교당에 계신 황현진 교무님 만나볼게요. 존박 꿈처럼. 이어서 후디의 노래입니다. 한강.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연무대 교당에 계신 황현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연무대 교당 황현진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벌써 7월 중순에 접어들였네요. 올 여름도 더위가 극심하다는 예보가 많은데 청취자분들의 모두 건강하시기를 염원합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무대 교당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첫 번째 소식은 군종 토크 콘서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군훈련소 1주차 훈련병 1,800명을 대상으로 군종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지와 현장 즉석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군종 장교들이 각 종교의 교리에 바탕해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자리에서 훈련병들은 보통 어떤 걸 많이 궁금해했을까요?
1: 네, 질문의 주제는 각 종교와 성직자들에 대한 궁금증과 군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0: 네, 훈련소에 입소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면 정말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클 텐데 훈련병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두 번째는 군종 서평대회 수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군 장병 교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7회 군종 서평대회에서 연무대 교당 송우진 군종병이 대상을, 김민준 5대교 군종병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0: 와, 연무대 교당에서 대상과 장려상이 모두 나오다니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1: 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구십도송과 나의 마음 공부였고 교당에서 함께 모구십도송을 공부한 후에 이를 각자의 삶과 연결하여서 진솔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는 군종 장교단과 군종교구 공부모임장 교무님께서 공정하게 진행하셨는데 총 5명의 수상자 중에 3명이 연무대 교당 군종병이어서 지도교무로서도 참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장병 교도들이 계속해서 마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또 다른 대회에서도 연무대 교당 군종병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이어서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화장실 칸막이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건물 연식이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화장실 칸막이도 노후되고 망가져서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대 위임 보수를 통해서 칸막이를 교체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과 편리를 위해서 세면대와 변기 등을 바꾸고 핸드드라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염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교당이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공사를 마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남은 부분들도 잘 끝나서 교당이 더 좋게 바뀔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무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황현진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고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닿고 맥맥이 바로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이 세상에 보약 같은 존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의미로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무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연무대 교당에 계신 황현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정인, 장마, 이어서 이적의 노래입니다. 레인.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뉴진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Attention.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도화 교도님의 글 나는 땡땡 같은 사람을 함께 나눠볼게요.

어릴 적 포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포도는 한자로 포도포자에 포도도자를 쓴다. 그 자체로도 설명되는 글자를 가진 것이다. 나의 장래희망을 들은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내 꿈은 분명했다. 나 자체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 그랬던 나의 지금 꿈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겨자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 중 가장 작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앗은 자라면 모든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 그뿐인가? 야생겨자의 꽃눈을 비대화하면 아삭한 양배추가 되고 끝쪽 잎눈을 비대화하면 배추, 꽃과 줄기는 비대화하면 혈관에 좋은 브로콜리가 된다. 이 외에도 개량 방법에 따라 콜라비, 케일, 갓 등 작은 씨앗에 무수히 많은 식물로의 가능성이 담겼다. 이처럼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끔은 식물이나 동물 혹은 사물에 빗대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함께 근무하는 교무님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를 소태 비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 생명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는 후천개벽의 성자의 상징이라고 한다. 법통을 잇는 제자, 정산종사의 법호를 소정자로 내려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인 제자에게 법명과 법호를 내려주며 이전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며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법명과 법호에는 각각 뜻하는 바가 있고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공부길의 표준도 담겨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뜻을 잘 쫓아가고 있는가다. 겨자씨가 무수한 가능성을 맺어내는 것처럼 혹은 소치 만생령을 배불려내는 것처럼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표준삼아 살아가야 한다. 작은 씨앗이 만들어내는 것에서 희망을 맺고 솟에서는 은혜를 지어가야겠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도화 교도님의 글 나는 땡땡 같은 사람을 함께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지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흘러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표준으로 삼을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장들레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가능성.

0: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는 교단의 큰 어른이시며 군종 승인 유공인이셨던 고 건산 최준명 원종사의 열반 일주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종교무들은 은혜에 보은하며 장병들을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교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5사단 충경교당은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행복 플러스를 지휘관들을 위한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35사단 대대장, 주임원사 등 지휘관들은 충경교당에서 힐링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예회를 주관했던 35사단 103여단 부대의 관할을 지역사회 교화와 청소년 교화의 연결을 위해 연원교당인 남원교당으로 이전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부활의 추억이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1: 충성!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관.
1: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풍 1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밝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대를 잊지 못해.
1: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0: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공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 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정사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표어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새로운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2일 03시 00분을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하시고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의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이니라 원불교 정산 종사 법어 법품편 19장 법문입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과자나 보험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니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7월에 식물들은 성장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헌데 식물은 태양이 보이지 않는 장마철에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어내며 폭풍우를 견딜 힘을 기른다고 하네요. 우리 삶의 정체기나 흐린 날들도 어쩌면 겉으로는 멈춰진 듯 보이지만 내면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귀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감지해 보시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77절입니다. 공이 망공, 능이 망능, 현이 망현, 지이 망지, 대이 망대, 공이 망공, 위이 망위, 각이 망각. 번역하면 공로가 있어도 공로를 잊고 능함이 있어도 능함을 잊으며 어질되 어짐을 잊고 알되 알물 잊으며 크되 큼을 잊고 비었으되 비었음을 잊으며 위에 올랐으되 위를 잊고 권력을 가졌으되 권력을 잊으며 깨달았으되 깨달았음을 잊어야 한다.

공이 만공으로 시작해 각이 망각에 이르기까지 공로가 있어도 공로를 잊고 급기야 깨달았을 때 깨달았음을 잊어야 한다는 스승님 말씀 마음에 묵직하게 남을 듯합니다. 라야톤의 I was brought to my senses 스팅 커버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6: 한 지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 여하의 메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전망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아이제 아이제 바라 아이제 바라승 아이제 모제 사바 아이제 아이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 전서 10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호산 김길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주제이지만은 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쉽게 하기 위하여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질과 정신과 수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연속되어집니다. 즉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장양되고 형성되었지만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또한 다름으로 이론이라고 경전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 첫 일성으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론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각하신 일성에 또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은 그 한 체성과 한 근원과 어느 도다는 진리의 본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개송에서도 최후로 부촉하셨다시피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는 것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건은 텅 빈 구공 속에서 묘하게 생겨난다는 이치를 묘유라고 표현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우주의 시간, 공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광속은 비수 속도를 나타냅니다.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빛은 1초 동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숫자 단위로 살펴보면 1을 기준으로 하여 1푼 몇 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있는데 1푼은 0.1, 1리는 0.01 그 숫자 아래로 표시합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라는 숫자의 단위는 0.00013개를 쳐 내려가는 단위이고 찬란한 0.00을 18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허공과 청정이라는 개념은 0.00을 019개 이상 내려간다 하는 미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 단위로는 1,000만억으로 늘어나고 경은 1이 18개, 그게 달한다고 하는 것은 0이 48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불가에서는 항하사라고 하는 단위가 겐지강 모래 숫자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무수한 행성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은하계에 속하고 있으며 은하계만큼 또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크기는 우주 속의 지구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떤 학자는 커다란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구슬보다도 적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과학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예속되어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개교 표를 쉽게 풀어서 저는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 수양을 체성과 묘용으로 접근하여 정신의 체성과 수양의 묘용적 측면에서 풀어가보려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진리의 속성으로 텅 비어 지혜 광명이 동공한 상태로서 재생이며 수양이란 인간의 의지로 나를 진급과 강급의 변화로 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묘용이기 때문에 수양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공에 예속되어 변화무사간 세상으로 전개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심신의 변화를 통하여 고와 낙의 상반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공과의 관계로 우주가 운행되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역동적 변화의 주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나의 삶의 감동과 위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는다는 말로 시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일꼬입니다. 심신 즉 몸과 마음에서 근본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누구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수양은 누구나 수양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진, 강급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 경전에 정신은 마음이 고요타고 두려타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양성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 뚜렷하다는 엉클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모습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뉘어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넘어서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유무와 같은 분별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착한다는 것은 한편에 착하여 머물러 있는 업력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한 생각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중도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애려면 심지에 요란하지 않는 마음에 철저히 중심을 세우고

예를 들어 병 속에 사탕을 손으로 움켜쥐면 하나도 꺼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과도한 집착은 곧 불편함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관심은 주착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분별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끌리는 습관, 혹은 관심, 혹은 업력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나를 공부인 수행인의 모습으로서 끌리지 않는 마음을 능히 낼줄 아는 새로운 나로서 취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력에 끌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텅빈 우주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어졌다, 없어졌다,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분별심과 주착심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세상에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되묻고 여몽 환포영 여로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허 원리로서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그 이치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언어적 표현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개송에서도 유무호의 거래 속에서도 동공과 구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의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은 허공법계의 신령스러운 영지로서 참지의 광명의 근원자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법어에서 성품은 본여인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이니라. 원리편 5장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전생에 쌓인 성품과 현재의 심신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품인 한 물건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의 육군에 근거하여 안이비설신과 외경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마음작용의 결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눈으로 기억되는 안식 또는 귀로서 기억되는 이식, 냄새로서 기억되는 비식, 맛으로서 기억되는 설식, 몸으로 기억되는 신식, 마음으로 기억되는 의식 등을 일컫습니다. 더 깊숙이 잠재의식,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장되어 있고 그 물건이 한 물건이고 또한 그한 물건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원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서 육군작용을 하는데

0: 진리에 바탕한 원만행과 공부인으로서 공을 위하여 사없는 수행길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정신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며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소한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습니다. 수양의 변화를 통하여 원만 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일관할 때만이 수양심이 증장되고 마음의 철주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주괴경과 흥망성쇠, 음양상승과 인과봉속에 나라고 할 수 있는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은에 의해서 살아고 있을 뿐 나에거디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다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나면은 다 채워주신다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거나 분별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원에서 교도들이 오면은 마음커피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400여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분량으로 소비하고 금전적으로는 약 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피를 즐겨 찾습니까?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고압 축출기 원액을 말하고 아메리카노는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희석하여 블랙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카푸치노는 기본 커피에 거품 우유를 타 우유 진한 커피 맛을 즐기고 카페 라떼라고 하는 것은 걸쭉하게 달달하게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카페 모카는 시럽 우유 위에 모카가루를 얹어 마시는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서 여러 가지 혼합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의 변화를 일구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양의 변화는 마음 작용에 따라 진급과 강급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의 숫자는 닦다, 다스리자,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기르다, 상장하다, 생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은 이론의 광명의 지혜에 근거하여 진공묘의 조화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양이 가능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혼침의 장애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 일심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수양은 천지의 만렵으로 흩어진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유주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으로 자극을 느끼며 알아차려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등을 오간을 통하여 면밀히 대조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강급된다고 서운문에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늘 챙기고 챙겨서 수양심을 길러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신수양은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라고 대산종사법어 교의편 56장에 밝혀주셨습니다. 수양공부법으로 좌선, 염불, 기도, 신고를 지극정성으로 일관해야 하고 참달을 보려면 구름을 걷어내면 참달이 드러내듯이 참마음을 보려면 내 마음의 먹구름과 같은 요란하거나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내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 삼독심의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108가지로 번뇌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자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의 요체로서 일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라고 수행품 1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사례기를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아니가 할 때에는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제자 사례기를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책찍질 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하셨습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법문으로 심신간의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보아서 살핀다는 의미로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육군이 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 모든 사물과 작용을 통하여 의식활동을 합니다. 정신의 직관을 통하여 알아차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나타난 모든 현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공적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불의 특성은 태우는 것이라면 물의 특성은 전치는 것이라면 마음의 특성은 허공과 같은 거울처럼 공정영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사라져도 거울 자체는 스스로 비치고 있듯이 이 마음의 본성도 거울이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 영지를 드러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수도인 중 향음이란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던 중 스님이 열반에 가까워지자 유언을 남기면서 부도탑을 만들 때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로 깎아서 만들어세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열반 후 그 탑을 돌면서 수행을 계속 하던 제자 스님은 어느 날 기와장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여 홧김에 그 기와장을 대나무 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기와장이 대나무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침을 얻고 그 예화로 향엄격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하는 마음을 집중하여 갈 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 깨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유무의 연속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정신이 고요한 것, 두려웠던 것과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고 수양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여 진급하는 공부인 수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로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람상 서원문의 무상의 세계와 유상의 세계가 이렇게 그 유람상 서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불교 교도가 되거나 진리에 조금 그 탐구에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법신불 유람상을 법신불 유람상 부처님이라고 하는 안목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5: 그러죠.
6: 네네.
5: 야, 그거 필요 네네네. 반드시 필요하죠.
6: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유상과 무상에 네. 대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어떻게 같은가에 대한 그 안목이 좀 열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 첫 번째 무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5: 아, 좋은 질문인데요.
6: 네네네. 네.
5: 저는 태어나서 바로 대무사님께서 어지린 자로 불명을 주셨거든요.
6: 아, 그렇습니까?
5: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인자로, 돌림자가 기자인데 인기로 불렀어요.
6: 아.
5: 근데 이 어지린 자가 이제 바탕이 돼서 포포도 인자로 받아서 네. 저는 인자하고 좀 인연이 있는가 보다 싶은데. 6살 때 열반하셨거든요.
6: 아.
5: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소견머리가 없었다.
6: 아, 네.
5: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었을까.
6: 아.
5: 그런 생각을 아쉽게 가져요. 아주 그 감각적으로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6: 네.
5: 그때만 기억이 남고 꼭 두 네. 번. 그 여타는 실지실견으로 배운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6: 네.
5: 깜짝 놀래고 배웠을
6: 네.
5: 때
6: 네, 네, 네.
5: 그때만 기억이 남는데
6: 네,
5: 내가
6: 네, 네.
5: 방송에서 여러 번 말해서 그 말은 중복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6: 네, 네, 네.
5: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하루 만에 눈뜨기도 하고 아. 3일 만에 눈뜨기도 하고
6: 아, 네, 네.
5: 뭐 적어도 1년간은 가려야 이제 다 3, 알아보고 네, 그런다고 조금, 그러니까
6: 네, 네, 네.
5: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6: 아, 예.
5: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소견
6: 네.
5: 관점.
6: 예, 예.
5: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서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유성출가 하실 때, 먼저 생로병사 인생살이를 관하셨잖아요.
6: 네, 그러셨습니다.
5: 그래서 의단을 네, 내시고 이제 출가하시게 됐는데,
6: 네, 네, 네, 네.
5: 그게 그 관점이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서
6: 네.
5: 중요한 기점이 된다.
6: 네, 네, 네.
5: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6: 네,
5: 그런데,
6: 네, 네.
5: 그 유람상 서원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유상으로 보면이 나오죠.
6: 네.
5: 그다음에 무상으로 보면이 나오는데
6: 그렇습니다.
5: 오늘 대화는 무상으로 보는 세계가 현실 세계니까
6: 네.
5: 우리는 현실 세계도 익숙하지 않아요.
6: 예.
5: 그 점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유상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창시가 됐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5: 처음 시작이
6: 예.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진리적 인식이 있는가 하면.
5: 그렇죠.
6: 그렇지 않고 이제 둥글다 해가지고.
5: 무시무종.
6: 무시무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한 변화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변화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5: 그 점이 참 우리 원불교인으로서는
6: 네네네.
5: 크게 자랑할 만한 견해이고,
6: 네.
5: 앞으로 오는 세계의 종교는 이러한 과학과 도덕이 네. 병진하는 도덕을 떠나지 않은 과학, 과학을 떠나지 아니한 도덕
6: 네.
5: 이런 그 병진하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그게 참된 문명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때만 해도 코끼리가 지구를 땅을 받들고 있다고
6: 네,
5: 그렇게
6: 네,
5: 하는 네.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네. 몽매했어요.
6: 네, 네, 네.
5: 서양을 중심으로 온 종교들은 창세기를 얘기하잖아요.
6: 네.
5: 뭐 말세론을 얘기하고
6: 예.
5: 그에 대한 법문이 팍팍 많은데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6: 네.
5: 비유담으로 사람이 이곳에서는 태어나고 저곳에서는 죽고 저곳에서는 죽으나 네. 이곳에서는 태어나지 않는가
6: 네.
5: 그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소철되기도 하고 네. 부분적으로는 사멸하기도 하고
6: 네. 네.
5: 이런 것이 작게로는 인생이 비유가 되지만은
6: 네.
5: 크게로는 우주 대자연 의치가 그와 같은 이신이라
6: 네.
5: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6: 네, 네, 네.
5: 그와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6: 네.
5: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6: 예,
5: 이것도 옳지
6: 네.
5: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6: 네, 네.
5: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진리적인 근거가 있죠. 그러나
6: 네.
5: 작게 보면 창세기도 맞고
6: 네.
5: 말세도 맞고
6: 네, 네.
5: 또 빅뱅도 맞고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6: 네.
5: 그때는 이제 사유가 달라졌죠.
6: 그런데
5: 네, 네, 네, 네. 그 전체라는 개념이 요즘 과학 문명에서 하는 말이지
6: 네.
5: 옛날에 전체라는 개념은 태양계 하나가 전체였어요.
6: 네, 그렇습니다.
5: 그 이상은 전체는 없었잖아요.
6: 못 봤습니다. 예.
5: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체라는 과연 참 무한한 세계로구나.
6: 네.
5: 태양보다 천배 큰 태양이 또 있다 보니까
6: 네, 네.
5: 얼마나 큰 태양입니까?
6: 네.
5: 그런 과학 세계가 네. 있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6: 네. 지금은 우주가 우주의 끝이 없다고.
5: 없다.
6: 네.
5: 그러니까 본래 동양 철학은 무시무종이면서 무위자연
6: 네.
5: 어떤 그 기틀이 돼가지고 그 기틀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사멸하고 성주경으로 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6: 예, 예.
5: 무의유화로 함이 없는 가운데
6: 네.
5: 생각이 없고 행동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무의유화의 작용으로 우주가 생성하고 사멸한다.
6: 네.
5: 사람도 그렇게 되고 모든
6: 네, 네.
5: 유정무정이 그와 같이 생성 네. 사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거든요.
6: 네, 네.
5: 그러니까 무시무정 무의와
6: 네.
5: 이런 철학이죠.
6: 네, 네, 네.
5: 그렇다면 그 우리가 그 무상으로 보는 견해를 먼저 얘기하자고 했는데
6: 네.
5: 무상으로 보는 견해라는 것은 생성함이 있고 사멸함이 있는
6: 네.
5: 한정된 세계,
6: 네.
5: 유한의 세계에서
6: 네.
5: 하는 말인데
6: 네, 네.
5: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6: 네, 네.
5: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서 처음 본 것이 무상의 세계이잖아요.
6: 그렇습니다.
5: 무상의
6: 네.
5: 세계예요. 그런데 다음에 쭉 알고 보면 출리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6: 네.
5: 그렇다면 이 천지가 만약 괴멸한다면
6: 네.
5: 옛날에 괴멸했어야지.
6: 네.
5: 그렇지 않아요?
6: 네, 네.
5: 왜 앞으로 얼마 후에 괴멸한다는 말이 되는가?
6: 네.
5: 무한이라면 그거 같이 유한적인 세계에서 얘기한 것이지
6: 네.
5: 무한의 세계에서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보면 그거는 유한의 세계고
6: 네.
5: 유상으로 본다는 세계는 무한의 세계를
6: 네.
5: 전체의 세계를 말한다 말이죠.
6: 네, 네, 네.
5: 전체
6: 네.
5: 그 전체라는 개념 파악을 지금 시대의 과학하고 옛날 시대의 과학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6: 네, 네.
5: 그 지금 과학 문명의 지금 도덕 문명의 그런 그 심도 깊은 의미의 그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은
6: 네.
5: 전체라는 개념은 무한 아니겠어요?
6: 네.
5: 무한이에요.
6: 네, 네.
5: 그런 세계에서 본다면은 우주라 하는 것이 언제 탄생해서 언제 사멸한다 이런 기한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6: 네, 네.
5: 이와 같이 무한의 세계 전체의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 유상으로 본다.
6: 네.
5: 다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이 세상에 억급 후에 후생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6: 네.
5: 억겁 세월이 겁이라는 거 무한정의 세월이잖아요.
6: 그렇습니다.
5: 그런 후에 태어났더라도 그때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영원하다.
6: 네.
5: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지팔도,
6: 네.
5: 저 사은 가운데 천지팔도가 있잖아요. 네, 천지팔도 가운데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6: 네,
5: 말씀이 나오죠.
6: 네, 영원불멸한
5: 천지의 영원불멸.
6: 네, 네.
5: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영원불멸한 천지, 그러한 의미가 유상의 세계.
6: 네.
5: 항상 하늘과 땅은 있도다.
6: 네.
5: 사라진 바가 없다.
6: 네.
5: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6: 네.
5: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네네. 오늘 참 그 주제가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6: 그 부처님께서도 오도 후에 팔정도를
5: 그러죠.
6: 말씀하실 때 정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5: 정견.
6: 네, 그래서
5: 정사유.
6: 네,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제 생각하는 그 정견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내용을 제가 좀 유심히 좀 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배를 띄워서 어디로 갈지 못하고 꼼짝달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를 놓고 볼 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견해는 가져서 좋았는데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인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인도 이 뒤에는 뭣이 없으니까 가고 가서 도착한 데가 인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메리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진리를 인식한다면 무시무종한 이 그러한 그 생각과 불변한다고 하는 이 변화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갖고 있으면
5: 그렇죠.
6: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을 말씀을 하지만 변불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5: 변불변의 진리는 본래
6: 네.
5: 형상 있는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 를 기준으로 해서
6: 네, 유성과 무상이죠.
5: 그렇죠.
6: 네, 네.
5: 변불변이 태어난 거거든요.
6: 네, 네, 네.
5: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불변의 세계고 육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가
6: 네, 네.
5: 변의 세계 아니겠어요?
6: 네, 네, 네.
5: 그래서 변불변의 네, 네. 진리가 나왔는데 그 변불변을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이고
6: 네, 네.
5: 물질이나 정신이나 물질, 정신 간에 변불변에는 사이가 없는 거예요.
6: 아.
5: 변하면서 불변이요. 불변하면서 변하면. 같은 거예요.
6: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
5: 그렇죠.
6: 불이다.
5: 아, 그렇죠.
6: 불이 아니다.
5: 아,
6: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5: 묘한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6: 하나다 하면 좀 틀린 것 같고.
5: 그러나
6: 하나이긴 해도 불이다. 둘이.
5: 아니다.
6: 아니다. 그 참 그 뉘앙스가
5: 어감상으로
6: 참, 네네 그렇습니다.
5: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말이에요.
6: 야 하나다와 네. 불이와
5: 그렇죠.
6: 참 그런 그 것
5: 같습니다. 불교 묘의가 거기 있어요.
6: 그러면 이제 변화의 세계로 볼 때 대중사님께서 변화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와 그 생로병사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인 그런 그게 이제 변화의 세계인데. 그렇다면 변화로 진리의 변화를 볼 때 인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좀 할 것인가 그것이 좀 또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5: 인과라는 것은 변화의 세계를 진리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6: 네네네.
5: 본래 인이 없으면 과가 없다.
6: 네.
5: 그런 뜻인데 인을 정신 세계로 본 것이지요.
6: 아.
5: 정신세계에서 인이 나왔으므로
6: 네네.
5: 물질세계의 그림자처럼 과가 나타나는 거다
6: 아.
5: 그런 거고요. 본래는 생사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6: 네,
5: 인간을 총칭해서 생사구락이라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생사구락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건데
6: 네.
5: 인이 있으므로 생사구락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인과라고 그러거든요.
6: 네.
5: 그 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둔 것이고
6: 네.
5: 사유하는 정신에 둔 것이 인이고 결과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이제 고.
6: 네.
5: 사고 팔고
6: 예.
5: 하는 고.
6: 네.
5: 그 고로 이제 선인성과 악인 악과로서 고와 낙이 전부 받아지는 것이에요. 낙도 지은 바대로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6: 네.
5: 본래 고락이 없는 건데
6: 네.
5: 고와 낙으로 받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6: 네, 네, 네.
5: 그래서 그 형상 없는 세계에서 인이 시작되어가지고
6: 네.
5: 형상 있는 세계에 고와 낙으로 받아지는 것을
6: 네.
5: 과라 그러거든요.
6: 네, 네.
5: 그래서 인과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것이죠.
6: 네.
5: 인과를 불지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6: 그렇습니다.
5: 모든 것이 인과인데
6: 네.
5: 그 인과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인과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대단히 몽매한
6: 네.
5: 아주 그 정신적인 지혜가 어두운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소견이죠.
6: 네, 네.
5: 그 이제 그럴만도 해요.
6: 네.
5: 왜냐하면 도저히 추리적으로는 인과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6: 네.
5: 그런 현실 세계의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다고요.
6: 아주 많습니다.
5: 그렇죠.
6: 말하자면 억울하게 당했다.
5: 아, 그렇죠. 아,
6: 나는 줄 것을 다 줬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느냐.
5: 그렇구만.
6: 이때는요. 인과고 멋이고 그냥 다구시가 돼버리고 그 억울함만 남습니다.
5: 그렇죠.
6: 불교인 또는 원불교인 말고도 일반인들이 그 인과를 좀 아주 좀 이렇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5: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본다면
6: 네.
5: 허공에 바람이 싹 일지 않아요?
6: 네.
5: 어느 수도인이 들녘을 가다가 바람이 휙 불면서 벼가
6: 네.
5: 한쪽으로
6: 네. 찔립니다. 네.
5: 그걸 보고 견성했다는 거예요. 어? 그 인과 원리거든요.
6: 네네.
5: 인과 원리인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몽매한 사람들,
6: 네네.
5: 지혜가 어두운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6: 네,
5: 큰 착각이,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으로 된 것을 인과를 붙여서 한 말이다. 사람이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또 사회를 은혜로운 세상으로
6: 네.
5: 인도하기 위해서 인과를 설한 것이지
6: 네.
5: 이 세상이 꼭 어디 인과로만 되었더냐.
6: 그렇습니다.
5: 우연으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6: 네.
5: 인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6: 예.
5: 인과로만 주장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6: 네, 그렇습니다.
5: 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6: 네, 네. 이게 정산종 법사님께서도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 인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소소영령하게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5: 아, 그럼요.
6: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견해를 좀 여러 사람들이 가져도 깊게 갖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억울하다. 어쩌다 이제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 보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5: 재미있는 얘기인데.
6: 네네.
5: 누가 그렇게 철학적인 네네. 말을 했어요?
6: 이럴 수가 있을까?
5: 그래서 아주 좋은 네네. 좋은 비부담이네.
6: 요즘 제가 마음이 새기면서 이게 내가 먼저 좀 해야지. 내가 먼저 복을 줘야지. 내가 먼저 뭐 좀 드려야지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들어앉은 그런 동기도 됐습니다. 인과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를 당할 때 그것도 또 저들이 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생로병사를 당했을 때 그 마음 세계, 마음 가짐 어떻게 또 그것을 엮여나간 것을 풀 것인가?
5: 가령 비근한 예지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나한테 큰 해독을 입었다. 그런
6: 네,
5: 사건이 그런, 있었다고
6: 네,
5: 생각해 봐요.
6: 네, 네, 네, 네.
5: 그런 사건을 많이 예방.
6: 말하자면 자연재해 때.
5: 그렇죠. 자연재해도 그래요.
6: 가족이 다 그 사망을 하고 자기만 살았다.
5: 그렇죠.
6: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경우.
5: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건데 지혜라는 건 사람이 사물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지만은 사물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도 해안이라고 그래요.
6: 네.
5: 맑은 정신의 눈, 심안,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져서 현실로 지금 돌아오지 않은 일도 미래적으로 일을 알아요.
6: 네.
5: 그걸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6: 네네.
5: 그런 지혜로서 돌아올 일을 내두사를 미리 아는 거예요.
6: 네네네.
5: 그러면 그 죄과를 받는다면 그걸 피해가겠어요? 받겠어요? 지혜로운 분은 피해가는 거예요.
6: 네.
5: 그와 같이 짓는 것은 꼭 받지만은 받는 것이 자기가 짓지 아니해서 짓지 아니해도 우연으로도 받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은
6: 네.
5: 그만큼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6: 아.
5: 지혜로운 분은 미리 돌아올 일도 안다 그 말이죠.
6: 예, 예.
5: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 그렇죠.
6: 한 법도 짓지 않고 받는 것은 없다고
5: 없다.
6: 이치감은 좋은데
5: 그럼.
6: 어쩌든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우연히 생긴 일들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5: 그렇죠.
6: 진급을 하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5: 진급은 개념적으로 한다면은
6: 네.
5: 해와 복 양방의 진급이죠.
6: 아 해와 복.
5: 지혜로운 진급. 복록의 진급.
6: 네, 저는 이제 지혜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5: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이제 진급이 있는데, 그런 진급은 해와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마음작용에서 오거든요.
6: 네, 에, 네, 마음작용에서.
5: 생각을 하면 정신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정신이라는 건 분열되는 상태예요.
6: 아, 생각하면?
5: 분열하는 상태예요.
6: 네네.
5: 분열하면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6: 네.
5: 정신이라는 것은 통일되어야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지 분열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6: 네네.
5: 정신이에요.
6: 네네.
5: 약해지고.
6: 네.
5: 그러니까는 심신작용을 할 때 이 심신작용은 심신작용이라고 하지만 실은 마음작용이에요.
6: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입니다. 네.
5: 그 마음 작용이 어떻게 해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6: 네.
5: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6: 네.
5: 있어요.
6: 네.
5: 일상생의 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런데
6: 네.
5: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음이 경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6: 마음이 경계일 수 있다.
5: 우리가 경계 경계하지만은.
6: 네.
5: 그 가장 가까운 가장 비근한 경계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바로 경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그때
6: 네.
5: 그렇지 아니하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경계는 마음이 경계가 아니고
6: 네.
5: 요란함.
6: 아.
5: 요란한 마음이 요란해진 상태. 그런 상태이지 그것이 경계는 아니다. 경계는 육군, 제일 가까운 경계는 육군이에요.
6: 네네.
5: 그다음에 이제 대타, 내가 뭐 어떤 사물을 대우는가 그런 거기에서 이제 경계가 돼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6: 네네.
5: 그런데 내가 급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원망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경계로 알아라. 아, 나에게 경계가 돌아왔구나.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 삿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이 경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는 일상생활 요법에서 말씀하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경계는 가장 경계는 육군 경계예요.
6: 아, 육군.
5: 마음을 경계로 보는 것은 요란함이에요. 내 정신의 심지의 요란함. 그것이 경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6: 예.
5: 그건 공부거리지.
6: 네.
5: 공부거리지.
6: 네, 네, 네.
5: 그렇게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내 마음이라는 것을 정산중산에서 네 가지로 나누지 않았어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나누듯이 나눈 자리에서 본다면 나누지만은
6: 네.
5: 통일된 자리에서도 하나죠. 이게 나눠지는 것이 왜 나눠지는가 하면은 그것이 나눠지긴 했지만은
6: 네.
5: 본래 하나예요.
6: 네.
5: 그건 공부거리예요.
6: 네. 나눠질 때가 혹시 내가 들어서 나눠질 수 있는 게
5: 그거냐? 나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습성도 있고 무명, 어리석은 무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겸해서 이제 나라는 생각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종합적인 것인가 뭐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그 생각나는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6: 네네네네네.
5: 경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6: 예예.
5: 오, 그 대비사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죄보고 근본이 무엇인가 누가 대답해 보라.
6: 네.
5: 그러니까 유호일 이사님이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6: 아, 네네.
5: 그래서 감을 받으셨거든요.
6: 네.
5: 죄보고 근본이 되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6: 네네.
5: 어? 죄보고 근본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허일이 육군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을 주셨다니까요.
6: 그러셨군요.
5: 그러니까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본래가 성품에 속한 것이에요.
6: 네.
5: 정신 하나에 속한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공부거리예요.
6: 예예.
5: 경계가 아니고.
6: 네네.
5: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상세한 말을 했는가는 몰라도 자관 그런 그 가리는 탈줄 알아야 한다.
6: 네. 그 아무튼 마음 작용이.
5: 그렇죠. 마음 작용이.
6: 무엇이 가려서 보이거나.
5: 뭐 그러죠.
6: 그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그러면. 또 어떤 그 애착, 탐착 이런 부분에서 나눠져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경계가 들어온다,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늘 빈 마음으로 변화의 세계를 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리로 그 말씀해 주신 것도 뜻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5: 아니,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네, 무상을 거쳐서 유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골대 하나만 놓고 막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농구를 하는데 아, 지나가는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눠갖고 정식 농구를 하자. 아, 그러면 두 편으로 나눠놓은 게 승부가 시작되고 던지면 안 들어가면 미워지고 그 나눴다고 하는 데부터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 나누는 것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건들이 항상 변화를 겪으면서도 말하자면 그 텅 빈 우주의 텅 빈 마음 변하지 않는 유상의 세계를 한 번씩 본다거나 말하자면 선도 명상도 기도도 그런 남이 아닌 그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길이 들어지면 그 유상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전에 이렇게 비유로 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아, 좋은 비유담인데. 네네네. 아주 그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내 마음이 분열하면 세상이 분열되고 거기에서 이제 12이해가 일어나고 12이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롭고 해롭고

0: 손도 손등을 설명할 때는 손등만 설명하지 네. 바닥까지 설명이 안 되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같이 붙어 있는.
0: 같이 붙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과 통일성 그걸 동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또 안목 이 세상을 무상으로만 보느냐 유상으로만 보느냐 하는 네. 것이죠. 이 세상을 무상으로만 보면 자살자가 많이 생기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그리고 의뢰의 세상은 사바세계 이렇게 보는 안목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잘못된 견해가 예, 무상으로만 보내 빠지면 잘못된 견해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시정한 것이 유상의 세계로 봐라. 왜냐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생명의 생명체의 과정과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무정유정의 그 변화하는 과정들이 네, 네. 과정들이 변화되어 가서 없는 것으로 사라지고 허무한 것으로 사라지고 마치 껍질처럼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고 이것이 잘못 인식되면 속세 네. 세상을 매우 속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다 보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수도자가 수도를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네.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요한 곳으로 가야만 된다. 특별한 처소를 정한다 말이죠. 네, 네. 장벽을 쌓고 네, 네. 고요한 곳을 찾고 네. 그렇게 돼요. 네. 이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네. 사실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처소와는 관계가 없어요. 한 생각 바꾸는 것은 네. 공부심 아니겠어요? 한 생각 바꾸는 건 공부심인 건데 한 생각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한 생각 바꾸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거든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이 한 생각 바꾸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 한 생각 바꾸는 것이에요. 네. 그 한 생각 차이로 인해서 수행을 하거나 저 피경, 경계를 떠나서 뭘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 네. 말이죠. 네, 네, 네. 한 생각 차이로 되는 거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관점, 네. 관점이 이걸로 보느냐 저걸로 보느냐 하는 네, 네. 양변적인 관점 이렇게 되면 중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양변적인 거 언제나 세상은 양변적인 것인데 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 전쟁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양면이 일치하지 못하는 면으로 보면 네. 세상은 참 허무한 것이고 네. 가치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네, 네. 그것이 한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이죠. 한 생각이 밝고 통일되어 있으면 통일되어 있으면은 그 양면적인 것이 통일적인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 양면적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걸 집착의 세계라고 그래요. 네. 한 면에 정신이 쏠려 있다. 끌려 있다 말씀이죠. 이렇게 끌리면 사람 생각이 한편에 끌리면 어두워지고 분열되고 거기는 평화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한 생각 돌려서 융화하는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체를 이루고 본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품은 하나짜리거든요. 성품으로 돌아와서 통일된 정신력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양면적인 것이 네.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 치우쳐진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참된 수행자라 그러고 수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네. 이 양면적인 견해를 갖는데 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론상의 견해로 보라는 말씀이 주체예요. 네.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양면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네. 양면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이론상의 입장에서

0: 사물을 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이에요.
1: 네.
0: 이것을 하나의 통일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해요.
1: 네.
0: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하지 말고, 이론상 안목으로 본다면,
1: 네.
0: 이렇게.
1: 네.
0: 이거를 주장하신 말씀이 이론상 서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만 보면요, 자살하지요.
1: 네.
0: 부부간에도 이혼하지요.
1: 네.
0: 무상으로 보면 견해만 가지면,
1: 네.
0: 뭐, 같이 못 살아요.
1: 네.
0: 자꾸 마음이 벌어지고 원수로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또 유상으로 보면 말이죠. 유상으로 보면 거기에도 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 거니? 유상이라는 것은 무상이면 무상인 것이 동시적으로 유상이요. 유상인 것이 동시적으로 무상이다.
1: 네.
0: 다시 말씀드리면 생로명사를 떠나서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1: 네.
0: 그건 무슨 말인 거니?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해를 이해한다면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상으로 본다는 말씀은 생로병사, 성주괴공 그걸 떠나서
1: 네.
0: 유상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로병사, 성주괴공 그 세계가 바로 유상의 세계다.
1: 네.
0: 이렇게 보신 거예요.
1: 네.
0: 이해가 되세요?
1: 네.
0: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 네.
0: 동시적으로 봐라. 둘로 나눠보지 말고, 하나로 통일적으로 봐라.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품의 원리를 오득해가지고, 오득해, 이론상 정신으로 본다면,
1: 네.
0: 한편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1: 네, 네.
0: 가령, 사람은 나와서 병들고 죽는다.
1: 네.
0: 그럼 사람은 죽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죽는 거 벼슬이냐?
1: 네.
0: 죽게 되니까 죽지 뭐.
1: 네.
0: 이런. 그렇지만 죽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죽지 않다니. 너는 살아봐있냐? 사람은 다 죽는데 왜 너는 안 죽어? 이런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신 유상으로 보면 그 말씀은
1: 네.
0: 생로병사 그 자체가 성주계공 그 자체가 유상이다.
1: 네.
0: 이렇게 보신 안목이에요.
1: 네, 네, 네.
0: 둘로 보는 안목이 아니에요.
1: 네, 네.
0: 생로병사가 생로병사를 떠난 유상과 무상이 하나로 접목된
1: 네, 네.
0: 그런 것인데 너가
1: 네.
0: 정신이 어둡고 지혜가 몽매해서 한편으로 치우치고 한편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기
1: 네, 네.
0: 때문에
1: 네.
0: 둘로 보일 뿐이지
1: 네.
0: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사은으로만 보지 말라.
1: 네.
0: 법신불로 보라. 이것을.
1: 네, 네.
0: 그렇지 않아요? 법신불로 보는 건 유상이고 사은으로 보는 것은 무상이에요.
1: 네.
0: 그렇지 않아요? 천지도 다 허무하고 없어져요.
1: 네.
0: 천지도 없어져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1: 네.
0: 없어지고.
1: 변화의 세계로
0: 그렇죠?
1: 볼 수도 있다.
0: 그런데 천지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면 꼭 없어지냐면 그러지 않거든요.
1: 네.
0: 과득한 과거에도 하늘은 하늘이요. 아득한 후에라도 땅은 땅이다 말씀이죠.
1: 네, 네.
0: 이건 변화가 없지 않아요.
1: 네네.
0: 이와 같이 유상의 세계가 있는, 엄연히 있는데, 꼭 변하는 세계로만 봐서, 보면은, 그럴 땐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1: 네네네.
0: 이것을, 동시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이론상의 성품을 오득하지 아니하면,
1: 네.
0: 이렇게 호대하고 근원적인 자리에 가서 사유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1: 네.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0: 그렇죠.
1: 있어야 되고
0: 예.
1: 변화가 않는 속에서도 치연이 작용하는 변화를 발견해야 되고 그런 이론상에 대한 두 가지 안목을 동시에 갖추자.
0: 그 비근한 예가 눈물, 콧물, 침 이런 거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러지 않아요.
1: 네? 네.
0: 그런 게 더러운 것을 똘똘 뭉치하고 복숭아에다 주면은 아주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잖아요. 복숭아 보고 더럽다고 해, 누가?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물건인데, 더러운 물건도 되고, 깨끗한 물건도 되지 않았어요? 한 물건이에요. 한 물건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러는데, 그런 변화 속에, 변 속에 불변, 불변 속에 변, 이런 이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변과 불변 두 이치에 딱 푹 집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어울릴 줄 아는 저는요. 나이가 지금 88이거든요.
1: 아, 네,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금 죽을 것을 걱정하는 나이예요. 어? 그런데 말이죠. 나는 죽어도 후생 태어나는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나는 그냥 육을 안 입고 영단으로만 있으리라 하는데 공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지는 근데, 모르지만은.
1: 그래도 복도 치시려면 내려오셔야죠. 지혜만 갖고 안 되니까.
0: 형님, 주선한테는 못 해보겠다니까.
1: 아, 지금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변화의 세계에서 진급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진급의 길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0: 예.
1: 그 진급한다고 하는 것은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 일찍 다 다즉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그 항상 진급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어떤 경기를 당해서 거꾸려졌을 때 그런 때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혹시 있을까요?
0: 이론상 서원문의 제일 끝에 이론의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론의
1: 네.
0: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1: 네.
0: 위력과 최상 둘을 말씀했어요. 그 최상은 지혜고
1: 예.
0: 위력은 능력이고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때 바위 속에서 돌멩이 속에서 인정미는 지는 조각품을 유도해낸다.
1: 네.
0: 중생 속에서 불침을 건져낸다.
1: 네네네. 네, 네.
0: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목적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 네네네. 네.
0: 그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아,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지혜와 능력 지혜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1: 능력이 있어야
0: 능력이 있어야 네,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는
1: 네.
0: 지혜도 지혜는 지혜대로 밝히면서 능력을 함축해야 돼요. 힘이죠. 제가 듣기로는 향타원님, 박은국 종사님
1: 네네.
0: 벤의 훈련으로 계셨는데
1: 네네.
0: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더래요.
1: 예예.
0: 아이스 향타원님 어째 꼭 그 지정된 좌석 그 좀 별로 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1: 네네네.
0: 그 장소가 꼭 그리로만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 그리로만 가십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간단해요. 대답이 힘을 얻기 위해서 간다.
1: 아
0: 그랬어요? 그거 같이 우리가 그 좀 힘이 있어야 돼요.
1: 네.
0: 수도인은 힘이 있어야 돼요.
1: 네네.
0: 밝은 영대 밝은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 키울 것은 그런 양면성이에요.
1: 네.
0: 위력,
1: 네.
0: 최성에 합하는 지혜,
1: 네.
0: 양면적으로 잘 키워서 참 능력을 갖춘 그 교화자,
1: 네.
0: 능력을 갖춘 그런 그 실력자가 되어야
1: 네, 네, 네.
0: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말씀하고 참 물리는
1: 네,
0: 말이에요.
1: 네, 네, 네, 네.
0: 뜻이
1: 네, 네. 네,
0: 그렇습니다. 나는 그 조금 격의 인물에 속해요.
1: 네, 네, 네.
0: 이론상 부처님 이론상을 좀 인격화한 이론상 부처님을 늘 숭앙하는 그건 좀 전체의 근원을 더 숭앙하는 이런 그 사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론상 부처님을 이 주문처럼 외워요.
1: 네.
0: 연불처럼 외우고 그런데 실행에 딱 부합 안 될 때가 있어요.
1: 네, 네.
0: 어느 때 부합이 안 되는가 하면은 큰 자리, 일원상 부처님은 큰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이 작은 자리, 일원상 부처님 작은 자리를 챙길 때 그런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런 수행법을 자꾸 다스리죠.
1: 네.
0: 다스리죠. 내가 그때 저 융산 송천은 본로님이 네. 어릴 때부터 형님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에요.
1: 아, 네, 네.
0: 바로 이웃간에 살았으니까.
1: 네, 네.
0: 제가 그 형님한테 자성불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1: 네, 자성불.
0: 식사 네. 끝나고 오면서.
1: 네.
0: 그랬더니, 왜 그렇게 쫄켜 먹어? 나보고.
1: 쫄켜 먹죠.
0: 네. 작게 먹고, 작게 하 그러냐. 그래서, 형님, 자국호가 어딨어? 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국호가 어딨어?
1: 네.
0: 작은 건 작은 것이고 큰 것도 큰 것이지 뭐.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대처 큰 자리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 힘을 얻지 작은 자리에도 부처다 크나 작으나 다 부처지 이런 생각만 갖고는 잘 안 되더라. 이게 하나의 수행담이에요.
1: 네,
0: 수행담인데
1: 네, 네, 네.
0: 본래 한 자리죠. 한 자리인데 수행의 묘미가 그런 데 있었구나. 근데 그 뭔 말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몰라도 위력.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좀 위력을 네. 갖추는데 우리 네, 수행자들이
1: 네, 네. 좀 많은 힘이 있어야 된다.
0: 네, 네.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1: 네, 네.
0: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겨룰 때 지혜로만 겨루지 말라.
1: 네.
0: 지혜로만 겨루지 말라.
1: 네네네.
0: 힘으로 겨루라.
1: 예.
0: 그런 그 수행자의 덕목을 좀 갖추자.
1: 네.
0: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1: 아, 좀 어렵기도 하고.
0: 어렵더만요.
1: 네, 어렵기도
0: 나이 들수록 어렵더만.
1: 그 수행을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0: 예.
1: 그 접근할 수 없게 어렵다고 누가 안다 안 하니까. 아,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자꾸 뭔가가 되면 그 힘이 생기고 그럴 부분도 있으니까.
0: 아, 그럼요.
1: 일단 포기하지 말고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예,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요새 그 우리가 교화를 할 때 교도가 안 나와줘. 이 말을 안 해야 돼요.
1: 네, 네.
0: 실제로는 그러죠.
1: 네.
0: 안 나오니까 안 나와준다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실은요 참 무아봉공으로 우리 전무신들이 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런데 그 뜻에 다 못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네.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함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서 지혜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난 모르는 거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말고
1: 네.
0: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말고 분별지로만 하지 말고 정신적인 힘으로 하라. 제가 공부해 보니까 거의 제일 어렵더만요.
1: 그 보이지 않는 그 유상의 힘.
0: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그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지 그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수행과 적공과 그다음에 치에 작용하는 작용과를 늘상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끔. 동정이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인과품 제1장에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고 하는 그 유상의 대표 본문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된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그 변함없는 상돈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인과품제 1장에 그 유상의 말씀, 유상의 본문과 무상의 본문을 이렇게
0: 그러죠.
1: 섞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도와 비교도의 차이점은 인과품제 1장을 본인 것을 만들었느냐, 인식하느냐, 아니면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으로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과품제 1장. 네네네. 그래서 인과품제 1장 본문을 본인이 받아서 인식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봐서, 저희들이 지금 종교가 약간의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정적으로 못 나오고 교회를 멀리했던, 교단과 교회를 멀리했던 요 사이에서 약간의 그 금이 좀 이렇게 좀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교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것이니까.
1: 네네네. 아무튼 그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상과 무상을 잘 공부를 했고 정산종 법사님께서도 변불변의 이치는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올리편 그 본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의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를 잘 공부해서 모두 그 성불 재종하는 그 마음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받들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네. 예.
2: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묘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참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드는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해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땐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히 입다가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처럼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겠냐고 밝혀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초심을 되새기며 끝까지 나아가야겠죠.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1: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7월 12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은 대종경 인도품 38장 법문 말씀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첫 곡으로 바비킴의 소나무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기교당 황호남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남자 10단 황호남입니다. 솔성여론 12조,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오입니다. 정당한 일이란 이치와 사리에 맞고 양심과 진리에 따르는 일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여란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이고요. 나무 세정이란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세세하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일이란 이치에 맞고 진리에 따르는 일이라 했는데, 남녀노소, 선악, 친분,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금방 쉽게 그 정당한 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당하게 나무 세정을 알아주려면 무의, 무상, 무아가 되어야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3장 말씀에 유의, 무의, 무상상고전, 망아진화영, 위공반자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의, 무의에서 무의란 밖으로 흔적 없이 그림자처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불가의 선시 대그림자 뜰을 빗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적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인 불보살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흔적 없는 삶,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을 얻게 된다는 무상상고전에서 안으로 마음에는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네 가지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상을 버린다는 것은 안으로 수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아진화연에서 무아란 공부인이 자기라는 집착과 망각을 벗어나야 참나가 나타나고, 이기심을 벗어나야 진정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란 밖으로 무의의 흔적 없는 행을 하고 안으로 무상의 흔적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공반자성에서 본공이란 모두를 위하면 결국 부처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은 이는 공중을 위해 일하며, 무아 경지에 오른 이는 남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내가 없어야 남이 없고 너와 내가 하나이며 세상 만물 또한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깨달음이란 모든 세상 모두를 구하는 데 힘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일을 생각하여, 나를 몰라줄 때 항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모든 화살이 나한테 꽂히는 상황이 되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나를 알아주면 내 마음을 다독여 줄 때 그때는 마음이 풀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광타원 황대원 교무님께서 너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당을 나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3년 동안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 후에 교당을 나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교무님이 신창원 교당으로 가시고 새로운 두 분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또 교당일도 궁금하고 3년 동안 군대에 있다 보니까 교당 생각이 절실히 나서 교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교무님께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옛날에 교당에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했더니 황인표 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서 야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데 나 제대 오면 바로 또 교당 가야겠다 해서 군 제대 후에 바로 또 교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래서 그 교무님과 좀 친해진 후에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냐고.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북일교당 청년 중에 군대 간 사람이 황인표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감동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불러주어서 거기에 감동해서 제가 교당을 공부 3년간 안 하고 바로 교당에 나오는 기연이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요. 무정물인 자동차도 세정을 알아주면 운행을 아주 잘합니다. 소음이나 또는 경고등으로 경고를 주는데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는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무정물인 자동차도 이러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하겠지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남녀 관계에서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여자분들이 옷이 예쁘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남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응, 예쁘네.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답을 합니다. 옷이 예쁘다는 뭐예요? 저 옷 사줘. 이 말입니다. 남자분들. 음식이 맛있겠다.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맵겠는데 느끼하게 생겼는데 이런 말을 또 남자들은 하죠. 또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응 맛있겠네 이런 또 엉뚱한 답을 하죠. 저 음식 맛있겠다는 뭐예요? 나랑 같이 먹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의 세정을 알아둔다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또 교당을 아름답게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솔성요론 12조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남을 알아줄 것이오란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왕산 종법사님 취임 법문에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것이고 결국 세상을 은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망아진하연 유공반자성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 내일은 날씨라도 맑았으면 좋겠다.

0: 북일교당 황호남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틴틴파이브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원음방송 앱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신교당 소수진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수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나의 유무념 실천 공부를 발표하는데 그게 갑작스럽고 그래서 지금은 교도님들께 인사 말씀드리려고 자리라 생각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엄불교 신앙을 하셨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엄불교와 인연을 맺고 교당을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 부산에서 터를 잡고 바쁜 생활로 교당에 전념하지도 못하였으나 항상 마음의 고향처럼 교당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게 되어 장녀로서 모시고자 군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니시던 교당은 군산 나은고당에서 본격적인 교도 활동을 시작하였고 신앙 수행하며 지냈습니다. 2년 전에 가족 공동으로 모여 살기로 하여 본가인 남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교당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머니 노안으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교당을 향하고 있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해가 바뀔수록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마음뿐인 상황 속에서 올 1월 97세로 어머니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열반 독경과 77 천도제를 모실 때 초제부터 종제까지 정성으로 해준 친구 도타원 이서진님께 교당을 다시 정하여 다니면 싶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근처의 교당에는 아직 인연이 없어 어색하고 또 군산까지 다시 나가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권위로 함께 서신교당에서 공부하고 그동안 바쁜 사정으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추억도 쌓으며 나의 삶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해보자는 친구 제안에 저는 두 말 할 것 없이 어느새 친구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친구 기도 권유로 서신교당에 3월 22일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마침 서신교당 30주년 특별 기도 첫날이었습니다. 교당의 30주년 역사를 기리는 기도였지만 저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30년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기도의 집중으로 앞으로 교당 생활과 마음 공부를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서신교당님, 교당 교무님 지도하에 교도님과 함께 성숙해가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이끌어준 친구가 있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서신교당 소수진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일부 끝곡으로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네, 삼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우주소녀의 이루리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을 할 만한 법신물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은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신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신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년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신과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이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23년 그러니까 한 지금 3년 전이죠. 3년 전 6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면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그 이제 세상이 열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처음에 이제 2년마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예, 2년마다 뭐 건강검진들 다 받으실 텐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폐 이상한 게 생겼네요. 그래요. 아, 2년마다 쭉 봤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 아, 이상하대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더라. 병원 심장내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서 진료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심장내과로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에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운이 많아가지고 거기 폐에 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아니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러면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갔죠. 그랬더니 이제 갔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흉부외과 이제 검진을 간 거죠. 흉부외과 검진을 갔더니 흉부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 보더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사진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사진 무슨 뭐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담배 피웠어요. 그러더니 담배 안 피워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도 안 피웠어요. 그랬더니 아유, 담배 한 가지도 안 피웠죠. 그랬더니 아유, 한 가지도 안 피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옛날에는 그 군대 있을 때 그 배급이 그 별사탕하고 그거 나왔거든요. 그 담배가 나왔어요. 근데 담배가 더 많이 나오고 별사탕은 적게 나와가지고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별사탕을 못 받고 담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한번 피워봤어요. 그때 한번 피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나오고 나와 있는 거고는 가만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보호자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더니 아니 오늘 뭐 보호자하고 같이 다녀? 혼자 다니지. 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 혼자지 누가 병원을 뭐 몇 사람씩 부대로 몰고 다녀요? 그래도 내 약이 올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다음에 오실 때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그러더라. 야, 이게 큰 병이구나. 이제 그때 의식을 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하고 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람하고 갔어요. 갔더니 딱 보더니 이건 암일 가능성이 80%입니다. 폐암일 가능성인데 이게 폐암인데 폐암은 또 폐암인데 문제는 1, 2기 같으면 뭐 요즘 암 치료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건 폐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봐서.

0: 그러면 사학이나 말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CT, MRI 찍자 그러고 CT, MRI 병원에서는 잘 안 찍어줘요. 찍고 싶어도. 근데 CT, MRI 바로 찍고 바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확인하니까 다시 확률이 80, 90%는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봅시다. 이제 제일 이제 입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폐 조직을 조직 검사를 해야 해요.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에서 거기서 나와 이제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폐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T, MRI를 다시 찍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고 딱 조직 검사를 받으면은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현미경을 보는 것 같아요. 현미경을 보시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전이암이네. 암은 암인데 전이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저도 의학적 소견이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전이암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전이암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간호한테 물어보니까 전이암은 암은 암인데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흉부외과 검진을 받은 다음에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전이 된 암이기 때문에 원암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원암을 찾아야 한가 보다 그러고 근데 원암도 이제 문제는 한참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꾸로 전이외암이 폐암이 생겼다는 것은 원암도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러면 오래 살기는 틀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다 연락도 하고 폐암이 대개 말기는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 다 알렸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익타원님하고 일산 교무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쭉 다시 이제 그러면은 원암을 찾아야 하잖아요. 원암을 찾아야 전이암을 고칠 수 있으니까 원암을 찾아야 전이암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암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CT, MRI 이제 전신을 다 찍었어요. 근데 찍었는데 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게 폐 전이암은 있는데 원암은 이제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 이런 병도 또 있나 해가지고 이제 좀 얼떨떨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찍었어요. 그랬더니 전립선에 희미하게 암이 보인다. 근데 이게 이제 폐암이 전이를 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은 암 자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상으로. 근데 아주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전이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전이암만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건 되게 복잡하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비뇨기과 의사가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다시 조직검사를 받았죠. 조직검사를 받고 조직검사를 받으면 이제 그걸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양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암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전립선 암인데 일반적인 암이 아니고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폐에 전이된 암은 선암이라고 들었거든요. 폐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래서 전립선암 확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놓고 흉부외과 검진을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립선에 암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암이 진행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해줄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쉬시면서 아프면 여기 병원 가세요 하고 쭉 병원 리스트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결국은 이것만 알러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상당히 그때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문의가 몇 사람이 붙었었냐면 5명이 붙었었어요. 5명이 붙었다가 그 흉부외과는 뭐 자기 이제 전이암이니까 자기는 해당 없다고 떨어졌고요. 그만 이제 원암 찾았으니까 원암은 뭐 전립선 원암은 비뇨기과는 뭐 이 정도는 내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화가 나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건 화내봐야 뭐 손해죠. 뭐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혈액종양내과가 한 사람이 이제 그 전문의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혈액종양내과를 그러면 가보자 해서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 병은 치료되는 병은 아닙니다. 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아깝게 쓰더라고요. 치료를 못 해준다는 얘기. 이건 낫을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안 낫게 못 낫는다고 하는데 뭐 의사가 못 낫는다고 하는데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치료는 못하지만은 경과를 늦출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폐전이암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교무님도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이게 발표할 때 이게 쫙 적어가지고 오는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갔더니 처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항암제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호르몬요법을 시작했는데 항암제가 그 당시로서는 그 신약이에요. 신약이어서 굉장히 부작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약이죠. 신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약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또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임상시험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써도 되겠냐고 뭐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게 이제 임상시험용 데이터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라고 했더니 그건 병원에서 거꾸로 돈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 그래서 그게 항암제를 240mg을 처방을 해요. 그래서 240mg 처방을 하는데 240mg 그 처방받아서 이제 쭉 먹었죠. 한 달 먹고 나니까 위장이 엄청 아파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40mg이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쭉 보니까는 480mg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됨.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은 240mg하고 480mg의 임상치 LD50이 걸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그래서 240ml에서 120ml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120ml로 그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먹었죠. 그다음에 그다음 먹고 또 180ml로 지금 현재는 먹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다시는 240ml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전립선 암에는 혈액 수치, 혈액으로 가지고도 점검이 되거든요. 근데 혈액 점검을 해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그 PSA 수치가 처음에 암이라고 했을 때 수치는 70밖에 안 됐어요. 보통 70이면은 그 전립선 비대증 정도가 70이 나오는 게 많고, 그런데 70이라고 해서 암이 아닐 수는 없고요. 7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얘기하실 때 전립선 암에 보통 전립선 암이 아니고 좀 특이한 전립선이라는 것이, 암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7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한 1개월, 2개월 받았는데 얼마로 떨어져 버리냐면 0.006으로 떨어졌어요. 0.006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암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방식도 좀 바꿨죠. 옛날에 좋아하던 것, 그런 것들이 뭐, 튀김 음식, 이런 걸 이제 일체 안 먹습니다. 근데 술, 입에도 안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상당히 잘 먹었어요. 근데 안 먹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것들이 기도와 신고를, 물론 이제 뭐 안 했다고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6개월 동안 다 지금도 치료는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폐암이나 폐전염이나 전립선암이 약간 줄어든 상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줄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그저께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는 면전은 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선물을 은혜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만나는 맑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은혜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은혜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한낮의 햇살 바다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은혜이고, 길가마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는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원불교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또한 이제는 원불교에게 좋은 은혜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역삼교당 윤희준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 삶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꽃신 속의 바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불교 서성록 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부회장 송산 김원삼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